0: 말이야, 나 말이야. 숫나대학교 뛰게 오이나? 원서 설득이 오이나? 에브리, 실로기 되게 해봐.
1: Hi, my name's Carly, and I'm at the 54th Annual Alice Springs Show, and the ACCC Soul is my favourite. Woo!
2: OSR Digital, entertaining the nation.